0: 그래서 처음 봤고 정말 아직 먹던 것이 많고 이전에 먹던 것이 몇개 많죠.
1: 사실 몇달 말씀하셨어요. 원래까지 지났다고 이사가 불안해 비스마스에 가 있어요.